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할애비 코 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那好呀，阿比亚你好，这里播李科加美科那位偶像科，我好的耶，是某某卡米格比拉胡加美诺美科的日那哈尼里，又是米卡比加美诺美科的嘞，是不那位加比奥尼奥哈塔，欧比是某比比哟。

Mi xe long ở ta có

나나스보 따다니 아크 도무층아 하니 아니 고장아베그 로라로하니마데 미리마다 아무모과티지마과비 따데 도무레 따데 샤무레 포여호부니 과달로 모과 따데 도무벨로디디지마 나나갈레

0: 亲爱的妈。
1: 当了师傅，像格里拉姆妈呢，阿里个车路母提灯啊。阿姆呢，离婆尼瓜达，离瓜塞下达，养亲阿姆尼瓜达罗。

나나스 보, 니 소시마과, 과주시마과, 요니에 동무 제구주과, 와지 와가치, 디마니에 요 가사 조사하니마 고아부동아. 아무니에 요 모과 과비, 과주시 자시다니부, 디아사 초주하니마데 오루, 동무도마데 나나갈래. 아무니에 가치 제구마과 조마라 벨로워티디주마 나나갈래.

那老师傅，俺们年海年的节目目瓜的就付忙个啊，今年毛主席出的支付了白罗的就忙啊，俺们有提出的比哪个来？